0: 낚시라고. 매브라만 서플리스타. 더 아무래도 왜래. 지리함이 제 야드라그나 맵라몬 소프리스다. 절대 절대 프리스타로 Freestyle sort of though. I tell it there now. But in my bab. Freestyle but now. Follow father.
1: आप सुन रहे हैं शिवा रेडियो. सत्यम शिवम सुंदरम. सत्यम शिवम सुंदरम.